0: 어쩌겠어 니네께 왜 나는 거지 떨어진 놈처럼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 비는 항상 오니까 계속 반복되겠지 그치고 나면 그제서야 나도 그치겠지
1: All right, yes, that's the music of Beast from the year 2011 on Rainy Days. 5 more minutes to go before 12. Here's a song requested by Ivy. This is EXO.